0: 자 축의금 놔주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그래. 그거는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렇지. 독단 대학 연구생다. 우리 아들 딸은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먹지 않으면 아이 사귀지. 자, 한 잔 드리셔.
1: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2: 你看，我们认识的，这让我们这个潮语啊，跟韩语不太一样啊，口音不一样。你妈刚才是说，啊，刚才我妈就是想问你吃不吃得惯，她怕你吃不习惯。
0: 吃得惯，
2: 好吃怎么说？맛있습니다。맛있습니다。맛있습니다。
3: 来，先吃点。
0: 辛苦，嗯，怎么样？吃的还好？
4: 好的，
0: 嗯，怕你吃不惯呢。
5: 哎，不用你收拾，别给衣服弄脏了啊！我自己来，
4: 我来了，
5: 嗯，
4: 我来了，
5: 你早都能吃。
4: 哎，好嘞。